0: 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해 전하는 조선총룡박물관 총룡전우관 연속 참관기를 사진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그날의 가르치심을 한생토록 간직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원산 구두공장 지배인 장승모 동무가 쓴 글과 정치용어, 중년적 사업 방법을 해설한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몰라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대한구역,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대한구역당연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글과 중용학원 문화들이 자강도의 주요 전구들에서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당일꾼의 담화 수첩, 이런 제목으로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 건축육직장 초급당 비서 김충혁 동무의 당사업 경험과 당원의 용의를 실천 속에서 빛내어가고 있는 여러 단위 당원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따라가면서 풀어줄 것이 아니라 앞질로 가며 해결해주자, 이런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참된 과학자에게는 자기 울타리가 없다, 이런 제목의 글과 국민의 마땅한 본부를 지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화성전역에 차넘치는 청년들의 애국의 열정, 이런 제목으로 수도에 연 4만 천여 명의 청년들이 야간지원 청년돌격대 활동에 참가한 소식과 평양농민견학소가 새로 일도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믿을수록 강해지는 힘, 이런 제목으로 자기심에 대한 확신에서 난관 극복의 묘술도 기적 창조의 방책도 나온다는 데 대해 쓴 글과 각지 공장대학들에서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예단성은 높은 책임성의 발현, 이런 제목의 글과 농장 책임관리제에 대해 해설한 글, 그리고 새 제품 개발의 첫걸음을 무엇으로 떼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령강군 옷공장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글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제목으로 각지 농촌들에서의 고온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 종용을 놓고 쓴 글과 로농 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학생 소년 취조학대와 학교 종목별 전문화 체육 소조 지도 교원들을 소개한 글들과 평안남도, 평안북도, 남포시에서 여러 전시회들을 의의있게 진행한 소식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1면에 박태성 내각 총리가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와 보산제철소를 현지에 요의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지방발전정책대상고원설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에 대해 해설한 글과 전성에서 타오른 새로운 혁신의 봉화 따라 전인민적인 투쟁 기세에 더욱 고조, 이런 제목으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7월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위대한 당의 숭고한 이상과 수건이 응축된 조유의 대온실군, 이런 제목으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에 새겨진 경연인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싣고 개성시에서 당일용도 업적을 빛내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소식과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에 대해 해설한 글, 그리고 대중발동의 옳은 묘수를 찾아주고 적극 구현해 나갈 때, 이런 제목으로 모범살림군 칭호를 수여받은 회창군 인민위원회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철도운수 부문에서 고온 피해막이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고도로 긴장각성해서 각종 재해위기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각지 고치 생산 단위들에서 봄류의 고치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한 소식과 신촌군 농기계 작업소에서 혁신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소식, 그리고 화성전역에 차넘치는 청년들의 애국의 열정, 이런 제목으로 수도에 연 4만 천여 명의 청년들이 야간지원 청년돌격대 활동에 참가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직업에 대한 사랑의 열도이자 조국에 대한 보답의 높이이다, 이런 제목의 글과 학교 건설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맡아나선 동림군 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남포 학생소년공전이 새로 건설되고 준공식이 진행된 소식과 평양농민견학소가 새로 일도선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영원한 사랑의 젖줄기, 이런 제목으로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하여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야인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대해 전하는 글을 싣고 일꾼들이 자신의 문화 소준을 높이기 위해 피탁에 노력할 때 대해 쓴 글을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반지의 계급교양 주제의 기사들과 자주와 정의를 위한 길에서 조로 동맹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조로 모스크바 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25돌씨 되는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쓴 글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렸습니다.
1: 무도위 권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위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권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사를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도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보도입니다. 가장 정의롭고 원대한 포부, 가장 인민적인 국가 발전관을 지니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부흥 본영회로 강력히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원숙한 영도력에 의해서 지방발전에 방대하고 성스러운 역사적 공정은 승리의 시간표 따라 더 기세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자연 지리적 특성에 맞게 바다를 유용하게 이용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 구상을 펼치신 경의하는 김종운동 측에서는 바다 양호와 양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데 선아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셨습니다. 2024년 7월 15일 함경남도 신포시 풍오동 지구를 찾으시고 현지에서 관계 부문 일꾼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의 자연 부원, 경제적 자원을 잘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방 경제 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력을 통일적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지고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기지 건설을 강력하게 실속 있게 내밀어 전국 도초에 확대 도입할 수 있는 창조적 모범을 만들어낼 때 대해서 지시하시고 지방발전 20승 10 비상설 추진위원회 안에 바닷가 양식 사업소 건설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분과를 조직하여 바다를 낀 2호의 시 군들에서 양식 기지를 전개하는 사업을 관할하고 지도하도록 체계를 세워주시었습니다. 이렇듯 신포시가 자체의 자원을 가지고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진로와 방책을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 건설장의 불멸의 용도 좌우를 새기시며 사업소 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

0: 되었습니다. 그해 12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불과 5달 전만 해도 설수패 백사장뿐이었던 이곳에서 지방 변혁의 특색 있는 창조물로 소산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준공을 선포하는 감격적인 시각을 맞이한 데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바다를 낀 곳만이 아니라 기타 시 군들에서도 자기 지역의 자연 부원과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개발 활용하여 지방 경제 발전에 자립성과 투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잘 살게 하시려 만짐에 만짐을 덧놓으시며 멸사 복무의 료정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위민 헌신의 세계에 떠받들려 지난해에는 동해 기슭에 위치한 낙원군의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 사업소와 오촌 문화주택 지구가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는 가슴 벅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각지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종합봉사소, 병원들이 연이어 일떠서는 격동적인 화폭은 우리 인민들에게 당의 운정 속에 꽃피는 새 생활, 새 문명에 대한 끝없는 희열과 더욱 눈부실 내일에 대한 신심을 백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지방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여 올해부터는 매해 20개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어김없이 건설해야 하며 연초에 착공을 연말에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 방식, 전진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진정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의 내일은 더욱더 찬란하고 융성번영할 것이며 이땅그 어디서나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회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간부들이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피어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간부들을 위한 우리 당의 고마움을 대중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면서 생산조직과 지위를 박력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들끓는 막장들에 나가 화순식 정치 사업과 선전선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마다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대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조직하면서 긍정적 서행들과 혁신의 새 소식들을 제때 논리 속에 선전하여 증산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풍곡 청년 탄광의 간부들이 올해 투쟁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질 조건에 맞는 앞선 발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한교대 도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여 매일 굵진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굵진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거하면서 연속 천공, 연속 발파를 힘있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남덕 청년 탄광에서는 노력 조직과 지위를 합리적으로 하고 갱내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큰 힘을 넣으면서 석탄 생산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포 청년 탄광과 회암 청년 탄광에서도 탄부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면서 위운 창조의 발파 소리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0: 각지 공장 대학들에서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 일꾼들은 현대 교육 발전 추세에 맞게 학과와 학과 목두를 새로 내오고 양성 규모를 확대하며 교원 진영을 강화하고 실험 실습 조건을 충분히 갖추는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해운공업대학, 신의주공업대학에서 교원들과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한 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이 띠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에서는 실력 있는 교원들로 연구 및 개발 역량을 편성하고 적극 떠밀어주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실력 평가 프로그램에 의한 새로운 시험 형식과 방법을 창조 도입했습니다. 또한 실험 실습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설비들과 교구 비품들을 갖추는 한편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력이 해당 단위의 혁신과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한 청진공업대학과 강선공업대학 일꾼들은 교수의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학생들이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더 깊이 체득할 수 있도록 교수안 작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수 방법에 이르기까지 교원들의 교육 실무적 자질과 전공 실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곰도공업대학에서 착상 발표회 등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고 있으며 영성식료공업대학, 경성공업대학에서는 교육과 생산, 이론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창조능력을 겸비한 역군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상농공업대학과 영성기계대학의 일꾼들과 교원들도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와 설비들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능공 양성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단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7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당국의 국가정보국 조작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일본 당국이 국가정보국을 정식 조작한 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대내외 안보 정책에서의 일본의 또 하나의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본 정보기관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외 침략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길을 닦아놓아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과 일본인민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국가안전과 외부 위협을 운운하면서 재군사화를 다그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는 일본의 위정자들은 마땅히 역사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다음, 사람들은 장기적인 건강상 유익성을 고려하면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지만 커피 섭취가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관찰 연구를 통해 커피 섭취와 사망 위험성 사이의 연관성이 음료의 단맛감과 포화 지방을 얼마만큼 첨가하는 데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마시면 심장혈관 질병을 포함해서 모든 병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적은 양의 당분과 포화지방을 첨가한 커피나 맨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전혀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성이 낮았으며 커피에 많은 양의 당분과 포화지방을 첨가하여 마신 사람들 속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서는 하루에 최소한 커피 한 잔을 마신 사람들은 사망 위험성이 16%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둘 내지 세 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 속에서는 사망 위험성이 17%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석 잔 이상 마신 사람들 속에서는 사망 위험성이 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종숙 박성곤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도의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 향상에 선차적 힘을 넣어 우리 민들이 사회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이 땅 위에서는 인민들의 복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그 하나하나가 빛나는 결실로 이루어지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눈부신 실체들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 최상의 것만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송기서 동지의 열화 같은 진정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하늘 높이 떠받들어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실 순관기념과 원대한 포부를 지니시고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소망관 염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우리의 경의하는 총미소동지.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의하는 총미소동지의 열과 정의 세계를 전해주는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지난 4월에 가슴 뜨거운 사연도 있습니다.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경공업성국장 김정호 동지는 말합니다.
1: 그날 일꾼들을 부르신 경의하는 총미소 동지께서는 우리 경공업 문제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미소 동지께서는 당대구차대회가 경공업법원 앞에 제시한 가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당에서는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데서 경공업부분이 맡고 있는 위치와 임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의 자금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공업 부분의 생산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아낌없이 보장해줘 적지 않은 경공업 공장, 기업소들을 일신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단 한 개의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게 인민들이 실질 덕을 볼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 당 정책이고 당 중앙의 우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렇듯 크나큰 심혈과 러고를 바치시는 속에서도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한시도 마음속에서 떼어놓지 않고 계신 경려하는 총비서동지이시어서 일요일의 휴식도 마다하시고 이토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경려하는 총비서동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 인민만 꽉 차있습니다.
0: 오늘도 숨음이 어려웁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4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 부합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지고 내밀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들, 다시 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킬 의지를 피력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그 영상이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 환경에서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공화국 영역에는 인민 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경의하는 총미소 동지의 억척 불변의 의지입니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이것은 인민을 위해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고도 그것을 큰 산의 모래알처럼 여기시며 더 웅장한 구상을 펼치시는 분.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을 수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하시며 온 나라 인민을 품어안아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의 첫 시작으로 되는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는 곽산군 식료공장 지배인 김광호 동지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2: 지금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이 구절구절이 귓전에 들려오는 듯이 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이라는 거창한 변혁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각 연연히 새롭게 분배될 지방의 내일을 그려보느라니 우리가 마주한 투쟁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이 백배해지고 지방의 모든 시군 천수백만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나라의 모든 시군의 현대적인 설비들과 생산 공정을 꾸준히 갖춘 지방공업 공장들을 훌륭히 일도 세우는 것은 실로 고대한 사변적 우위를 가지는 일대 흉흉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앙에 비해 지방이 뒤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오랫동안 어쩔 수 없는 상례로 당연한 현실로 임박해왔지만 항상 전국인민들의 생활에 다같이 관심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푸는 것을 자기 활동의 본도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은 이 세계적인 즐거움을 가시는 것을 아무리 아름차도 과감히 또 메고 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내세웠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0: 송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으로 지방공업 흉령에 잔음한 포성을 울려주신 경의하는 총미소 동지. 그때로부터 이 땅의 날과 달들은 전국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새 생활 새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기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사업을 현대에서 지도하시며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할 때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고 때로는 현지에서 지방발전사업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3대 건설 과제를 새롭게 추가할 때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기도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쉼없이 걸으신 현지 지도의 그 자옥자옥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보아주신 형성한 달과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려 주신 가르치심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을 안으시고 끝없는 희열을 기울여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공업 발전에서 커다란 비약을 안아오셨건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뜨거운 격정 속에 안아봅니다. 신포시와 낙원군에 펼쳐진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오래전부터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자연재리적 특성에 맞게 바다를 유용하게 이용하여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예원의 제8기 제14전원 회의에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로 훌륭히 꾸리는 문제를 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걸쳐 신포시를 찾으시어 당중앙예원의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전까지 당해의 중요 정책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완전 무결하게 결속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명당자리에 부지도 잡아주시고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 이용할 필수 생산수단과 설비, 장비들도 보내주신 절세비인의 대같은 은정은 신포시의 놀라운 전견을 안아봤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신포시의 눈부신 전변을 두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던 낙원군 인민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자유로운 손길이 자기 군에도 와닿고 있는 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낙원군에도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의 경이적인 변혁과 아름다운 생활이 깃들게 하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며 하나하나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머나먼 동해포구에 찾아오시어 그 격동적인 실행 단계의 첫삽도 몸소 뜨셨습니다. 정녕 인민을 위해 그토록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고도 쏟고 쏟으시는 사랑과 정이 부족한 것만 같으시어 새로운 설계도를 끊임없이 펼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아래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함께 라군군 바닷가 양식사업소가 훌륭히 일도섰습니다.
3: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시열의 세계에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세계 위에 우뚝 올려 세우시려는 웅대한 구상이 빗겨있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름 없이 잘 살게 하시려는 절절한 이상이 담겨져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기울이시는 고심어린 사색과 심열, 희생적인 헌신과 러고가 오려 있습니다. 조국과 혁명의 요구, 인민의 수건을 구는 것보다 깊이 새겨야 하신 분, 그 역사의 구원의 위인도 지니지 못한 위대한 사상가 탁월한 용도력, 강철의 신념과 무지,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식에 구의께서 구상하시고 결심하시는 모든 것은 역사의 기적이 되고 혁명의 승리가 되며 인민의 복리로 꽃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며 세상에 천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대한 품을 떠나 삶도 행복도 아름다운 희망도 없기에 이 나라 천만 인민은 그 품에 운명의 핏줄을 이끌어 삽니다.
0: 대관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길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를 다시금 수놓이 안아봅니다. 원면 미상과 목표를 끝없이 내세우시고 만지무에 만짐을 덧놓으시며 한순간의 정체나 답보도 없이 위민 헌신 열사복무의 요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추위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추위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중강, 무사를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속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촌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내저국 강산에 울려 퍼지는 일심단결의 노래.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 날씨 다음 중기 해상 예보가 있고 1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4시에도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35분 기행 함남의 노동계급을 찾아서 비료충산의 동음 세차게 울려가는 흥남 15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6시에는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7시 16분 시 한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탄전의 세력사 18시에는 특집 어머니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 19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리고 19시 46분 시 한 편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라의 마다들 20시엔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다음 중기일기예보 이어서 중기해상예보가 있습니다. 22시에는 보도가 있고 22시 31분 방송국 친정아버지 23시 38분 흉흉가극 음악감상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변혁의 사시대에 더 높이 나붙이는 3대 혁명의 붉은 길은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조국과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윤철영 선생은 3대 혁명으로 전진하고 승리 떨쳐온 주체의 사회주의 업을 3대 혁명의 위력으로 완성해 나가시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일찍이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 발전의 여부에 맞게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와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루가자를 비롯한 노작들을 발표하시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 군, 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 사회적 운동,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어선은 위대한 실용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여 오신 3대 혁명 노선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완벽하게 구현한 혁명 노선이며 3대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명시한 혁명 노선입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노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이 3대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모든 사회 성원들의 혁명화, 기술 경제력의 고도화, 사회 전반의 문명화를 힘있게 다그쳐 인민의 리상 사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위력한 사상 이론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0: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시군 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노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부문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거조되어 지역과 단위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속에 얼마 전에는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가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의 3대 혁명화. 이는 우리 당이 국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노선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은주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3대 혁명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만큼 사회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 임용재 모든 부문이 솟구쳐 오르고 국가의 전면적 부흥, 인민의 리상과 꿈이 꽃피어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조국 당후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뚜렷이 확증해지고 있습니다. 전례와 한계를 부정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타오르고 있는 증산의 불길,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힘의 실체들, 나라의 이른 곳마다에 솟아오른 새 시대의 본보기적 창조물들, 수도와 지방의 곳곳에서

0: 흔들려 퍼지는 인민의 웃음소리. 정말이지, 이 가슴 벅찬 현실을 통해서 우리 인민은 온몸에 와닿는 강렬한 체험으로써 3대 혁명에 안고 있는 그 무한한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총기소동지의 탁월한 사성과 용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당 후에 더욱 세차게 휘날리는 세폭의 붉은기와 더불어 위대한 부흥의 시대, 빛나는 강국시대는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1: 다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협소와 보산제철소를 현재소 요해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협소를 찾은 총리는 당직 후차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기업수가 맡은 중요 정책 과제 수행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이곳 노동계급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총리는 각종 차량들의 생산 실태와 도금 공정의 현대화 추진 전령, 새로 제작한 궤도 전차의 운행 안정성과 의장품의 질 등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의 높이를 잘 알고 차량 제작의 질적 수준을 더욱 제고하며 도금 직장을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도금 기지로 잘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성 동지는 보산제철소에서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수요가 날로 높아가는 데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놓고 회전로의 가동일수를 늘려서 단위 앞에 맡겨진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현재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연간 부문과 단위들에서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협소 도금공정의 현대화와 차량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 보장할 때에 대한 문제, 제철소의 기술자, 기능공 대우와 종업원 후방사업을 개선할 때에 대한 문제 등이 토의 대책됐습니다.
2: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옥이라는 계획의 첫 해 과학관철에 매진하고 있는 사리원 방직공장에서 증산 경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단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을 고조시키는 현장 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는 한편 직장별, 작업안별,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말은 천을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열이 않고 직포종합작업반인 노동자들이 새기준 새기록 창조를 위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대들의 정상 가동이자 곧 생산 실적이라는 관점 밑에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간직해야 하고 직기들의 가동 시간을 늘려 중성의 순회길에 자랑스러운 혁신의 자욱을 새기고 있습니다. 현장 기술 학습을 실속 있게 조직해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있는 샤츠천 방적 직장과 공기 직기 작업반에서는 기대들의 배치 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순회 방법과 능률적인 실 읽기 등을 받아들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방 종합 작업반들과 직포 직장들에서도 공정 간 맞물림을 긴밀히 하고 효율적인 작업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다기대 다추 운동을 활발히 벌여 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사 종합작업반, 연사 종합작업반 등에서도 기술혁신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기대마다 만가동 만보화를 보장하면서 일정 계획 수행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고 기능공이 신입공을 도와주는 집단주의 기풍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속에 사리원 방직공장의 90여 명의 종업원들이 2년분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1: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에 분개에 나선 강소풍무기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도 높이 증산투쟁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상원과 촌성 노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를 따라 배우기 위한 화손식 정치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이면서 경제작전을 치밀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요구에 맞게 계획 관리, 기술 관리, 노력 관리, 설비 관리, 품질 관리 등을 과학화하면서 혁신자들에 대한 평가 사업을 의의 있게 진행하고 후방 공급 사업을 강화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 대중의 앞양된 요리가 더 높은 생산 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절실한 분무기 생산 계획을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데 맞게 설비 보수와 종상 가동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기술개발연구실 기술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중축기술혁신운동을 신속하게 벌려서 배낭식 분무기와 물뿜무기 등 제품의 질제고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생산성을 1.5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볼길 높이 원료작업반과 사출작업반, 압출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원료들의 세척과 선별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작업반, 조립 작업반 등에서도 노력과 자재를 훨씬 절약할 수 있는 각종 지구 장비들을 재장 이용하고 부분품들의 조립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면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려서 많은 성과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황희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올해 도적인 전용 단위로 선정된 장현군 안에 12여 개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들의 위원회 일꾼들을 파견해서 청년들과 같이 일하면서 정치사업과 초급일꾼들의 실무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많은 도서와 식료품을 장현군 청년동맹위원회와 석장농장, 화원농장에 넘겨주고 청년 기동 해설대 활동을 벌려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청년들의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화계북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량강도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청춘 시절의 감높은 위운으로 조국 번역의 주추를 다져온 전세대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180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모들의 삶의 좌표를 정한 것을 비롯해서 각지 청년들의 애국열의는 나를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1년 내내 바람 세찬 전야에서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참으로 충성스럽고 돋보이는 고마운 애국자들로 감높이 내세워주는 어머니 당의 운정에 받들려 수도 평양에 농업 근로자들을 위한 견학서가 새로 일겨섰습니다. 격려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평양 농민 견학서를 새로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주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당내 순관 뜻을 받들고 농근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균학소 건물을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설계와 시공 역량 편성, 자재, 설비 보상과 관련한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했습니다. 사상공세, 선전선동공세가 강력히 전개되는 속에 건설에 떨쳐나선 농근맹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정별 작업과제를 질적으로 수행하면서 공사를 입체적으로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이온 건축이 7,600평방미터이고 14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견학소에는 수백 명의 견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침실들과 식사실, 오락실, 기념품 상점 등 다양한 봉사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 내외부의 모든 요소들이 견학생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할 수 있게 꾸려진 평양 농민 견학소가 일떠섬으로써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정서 생활기지가 또 하나 마련되게 됐습니다. 전야마다의 성실한 땀과 양심을 묻으며 풍요한 가오를 안아온 다수왕 농민들을 비롯해서 모범적인 농업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될 평양 농민 견학소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 다음.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1일 리히터 척도로 5.8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0km였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고명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북부 내륙, 동해안의 여러 지역이 구름이 끼면서 신포를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태천, 연산, 시촌을 비롯한 평안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금야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하,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천, 연안, 토산, 이촌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양시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라선시와 회양, 오랑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으나 호천, 백암을 비롯한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 영향으로 오후 한때 10mm 미만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국부적 지역에서는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주로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에 흐리겠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으나 부존, 백암, 신운, 린산을 비롯한 북부 내륙,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10mm 미만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관, 전천, 맹산, 기마를 비롯한 북부, 중부 이남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에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5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4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운, 강계, 함흥,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겠으며 문산시는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송진,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평성, 신의주 35도씨, 해주 36도씨, 사리운, 강계 35도씨, 문산, 함흥 31도씨, 송진 28도씨, 해산 32도씨, 남포 34도씨, 라선 27도씨, 개성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운, 해산시는 주로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남포시는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는 주로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문산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에 주로 개이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겠습니다. 송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겠으며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주로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6도씨, 34도씨, 신의주 26도씨, 36도씨, 해주, 사리운 26도씨, 35도씨, 강계 22도씨, 34도씨, 문산, 함흥 24도씨, 32도씨, 송진 23도씨, 29도씨, 해산 21도씨, 33도씨, 남포 25도씨, 35도씨, 라선이 23도씨, 28도씨, 개성 27도씨, 35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선동 예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0: 상해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일과 9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1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사양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소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사향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살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조류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도의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999년에 보천보 전작단에서 형상한 형륜가곡 피바다 노래 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에 버천보 전자악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피바다 노래 연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일까지

0: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호우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살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연적 국가 부흥의 활로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의하는 여웅쪽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또받들려 전진합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올해 목표의 성과적 점령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속에 함남의 노동계급도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기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함남의 노동계급을 찾아서 함경남도에 대한 취직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흥남비료윤합협소를 찾았습니다. 흥남비료윤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의 기상을 계속 보조시키면서 비료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료 증산의 동음 세차게 울려가는 흥남. 종문의 속 기업소의 전경을 바라보느라니 우리나라의 비료공업 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가 오려와 우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찍이 비려는 곳 쌀이고 쌀은 곳 사회주의라고 하시며 우리나라의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비료 생산을 주체화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 오보이 수령님의 숭고한 염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흥남 비료윤합협소에서 석탄 가수화에 의한 비료 생산을 실현할 때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혁명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기업소를 찾고 찾으시며 비료공업의 주체화 실현에 불멸의 로고를 바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기업소는 짧은 기간에 종전의 생산 공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드넓은 부지에 집채 같은 대형 설비들과 대형 구조물들이 틀지게 들어앉아 그 모습이 완전히 일신됐습니다. 생산 건물들마다에서 울려나오는 기계 동은, 비료를 가득 싣고 정문을 나서는 자동차,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비료 생산을 위해 떨쳐나선 흥남 노동계급의 벅찬 숨결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와 만난 과장 유호림 동무는 지난 기간 기업소에서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비료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부단히 강화해왔다고, 지금 당대배 결정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기업소 노동계급의 투쟁 기세는 날이 갈수록 계속 앙양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예, 최근에 대기 온도가 높아진 불리한 조건에 대처해서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냉각 계통들이 정상 가동을 보장해서 냉각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전해 직장에서는 현행 생산을 중단 없이 보장하는 조건 속에서도 물 전해저들에 대한 보수 정비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수소 생산량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승로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노후 조작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가스를 증산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스 충전 시장에서는 가스의 질과 생산량을 다 같이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 시장에서도 모든 압축기들에 대한 점검 보수를 생적으로 진행해서 설비들이 정상 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합성 직장을 비롯해서 다른 직장들에서도 비료 생산 정상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 화장 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 것은 비료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물 전해 직장이었습니다. 거두더운 동음을 울리며 가동하는 설비들의 작업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조정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임기사 리광복, 노동자 김충경 동무들은 직장의 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우리는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지난 상반년도 수소 생산 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생산 공정의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확고히 앞세워 7월 수소 생산 계획도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무더운 날씨의 지속으로 해서 생산에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지만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 종업원들의 창의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직장 앞에 맡겨진 8월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할 그런 불같은 열의에 출마되어 있습니다.
4: 저는 지금 한문학공업대학 문교교육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부상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한 과학기술 학습에 더욱 힘을 넣어 현대과학기술 지식과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당대의 결정 관철을 위한 비료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1: 생산의 동음은 합성 직장에서도 세차게 불려나왔습니다. 기운차게 돌아가는 대형 압축기들,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 기대공들, 새 압축기 설치 작업에 전념하는 노동자들. 우리와 만난 교대장 남욕 동무는 지금 직장에서는 당제9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높이 세운 비료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압축기를 새로 더 설치하고 있다며
5: 우리는 직장이 모든 혼합가스 압축기 증상 운동을 보장하면서 새로 압축기를 증설하기 위해 모두가 떨쳐 나섰습니다. 정말이지 부닥치는 애로 나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애국으로 더 굳게 단결해 나갈 때 점령 못할 여지가 없습니다.
1: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요소 직장의 비료 생산 공정도 돌아보았습니다. 생산된 요소 비료가 컨베이어를 타고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자동 포장기에서 비료가 용기들에 포장되어 출하되는 광경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흐뭇한 마음을 안고 비료 생산 공정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직장장 한철 동무는
6: 최근 연간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수천여 톤의 녀석 비료를 중산하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더 개선하여 생산공정이 만가동 만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비료를 사회지 농촌들에 보내주려는 것이 우리 비료노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1: 출하되는 비료 마대들을 볼수록 우리는 잊지 못할 그날 비료 출하장에 들리시어 우리의 원료로 만든 비료를 보시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환하신 영상이 가슴 뜨겁게 오려와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묘소 직장을 나선 우리는 이어 발생로 직장과 가수청정 직장을 비롯해서 기업소의 여러 생산 공정들도 돌아보았습니다. 그 어느 직장에 들려보아도 그 어느 사람을 만나보아도 우리는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제 9차 대대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이것이 비료 증산에 떨쳐나선 흥남 노동계급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신념의 부호였습니다. 화장 유호림 동문은 올해 맡겨진 비료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면 모두가 천성의 탄부들이 발휘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저희들은 앞으로도 생산 조직까지 이룰 조절하는 것과 함께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더욱 보도시켜 올해 맡겨진 비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겠습니다.
1: 새 전망 계획 수행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며 정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고 있는 흥남 비료균합격서 일꾼들과 노동계급. 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을 줄 아는 이런 노동계급이 있어 비료 증산의 동음은 세차게 울릴 것이며 저국의 전진 속도는 날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비행길을 이어갔습니다. 함남의 노동계급을 찾아서 지금까지 기행을 보내드렸습니다.
7: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자류갱생 기치높이 청진군 다구치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78년에 창작된가요? 자류갱생 기치높이 성진군 다그치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보도입니다. 가장 정의롭고 원대한 포부, 가장 인민적인 국가 발전관을 지니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부흥 본행으로 강력히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원숙한 용도력에 의해서 지방발전의 방대하고 성스러운 역사적 공정은 승리의 시간표 따라 더 기세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바다를 유용하게 이용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 구상을 펼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바다 양호와 양식을 적극 장려하고

0: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셨습니다. 2024년 7월 15일 함경남도 신포시 풍호동 지구를 찾으시고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꾼들의 협의를 소집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방의 자연부원, 경제적 자원을 잘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방경제 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력을 통일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지고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기지 건설을 강력하게 실속있게 내밀어 전국 도처에 확대 도입할 수 있는 창조정보범을 만들어낼 때 대하여 지시하시고 지방발전 20승 10 비상설 추진위원회 안에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분과를 조직해서 바다를 낀 2호의 시군들에서 양식기지를 전개하는 사업을 관할하고 지도하도록 체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듯 신포시가 자체의 자원을 가지고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진로와 방책을 밝혀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장에 불멸의 영두자국을 새기시며 사업소 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해 12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불과 다섯 달 전만 해도 설 숲의 백사장뿐이었던 이곳에서 지방 변혁의 특색 있는 창조물로 솟아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준공을 선포하는 감격적인 시각을 맞이한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바다를 낀 것만이 아니다. 기타 시군들에서도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과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개발 활용하여 지방경제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게 한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민을 하루빨리 잘 살게 하시려 만짐에 만짐을 덧놓으시며 멸사복무의 요정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위민 헌신의 세계에 떠받들려 지난해에는 동해기슭에 위치한 낙원군의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오천문화주택지구가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는 가슴벅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각지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종합봉사소, 병원들이 연이어 일떠서는 격동적인 화폭은 우리님들에게 당의 은정 속에 꼽히는 새 생활 새 문명에 대한 끝없는 희열과 더욱 눈부실 내일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지방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여 올해부터는 매해 20개 시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어김없이 건설해야 하며 연초에 착공을 연말에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 방식 전진 속도를 확고히 견제할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진정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의 내일은 더욱더 찬란하고 융성번영할 것이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1: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어개년 계획의 초태과업 관철에 매진하고 있는 차치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광물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유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모든 용량을 광물 증산을 위한 대로 총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차치공업성 연구원 정명철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송유에서는 부서별, 단위별 임무 분담을 명백히 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문파강 사연에서는 현재까지 매일 광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해산청년강 사연에서는 신부 개발을 위한 갱건설과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확보 광량을 충분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문평지름소에서도 배소류산 생산공정을 만보하로 돌려 류산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전자연 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강산지름소들에서도 자기단의 앞에 맡겨진 과학건철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당의 구상에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일치시키고 당 정책을 충직하게 받도록 하려는 청년들의 열혈의 애국정신과 투쟁기상이 수도의 대건설장에서도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연 4만 천여 명에 달하는 평양시안의 청년들이 야간지원 청년 돌격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어머니 당의 수건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서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선봉적 역할을 다하도록

0: 사상 교양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긍정적 서행들을 논리 사옥에 선전해서 그들의 혁명열 투쟁률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사각한 내각과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시안의 각급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건설장에 달려나가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고 있습니다. 체육성과 평양 외국어대학의 청년동맹원들은 야간지원 청년돌격대 활동에 적극 참가해서 어려운 일감들을 스스로 찾아하면서 인민의 리상고리를 보란듯이 일도세우는 거창한 사업에서 한몫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동량 운반과 지대정리를 맡아 책임적으로 해제기고 있는 조선태권도위원회 봉화무역국동의 청년들의 소행은 조국의 융성본행을 위한 길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가려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의 뚜렷한 발현으로 됩니다. 대성무역지도국과 락원무역지도국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동맹원들도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있는 건설자들에게 격려의 편지와 지원물자를 안겨주면서 그들을 적극 고무해 주었습니다. 야간지원 청년 돌격대에 탄원하는 청년들의 수가 나를 따라 계속 늘어나는 속에 돌격대원들은 모래 및 혼속 운반, 벽돌 및 블로크 나르기 등 많은 작업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수도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은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대건설 전역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 다음, 인디아의 아쌈주에서 콧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현재 큰 물은 2,250여 개의 마을을 휩쓸었으며 그러해서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약 1만 2,200채의 살림집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됐습니다. 현지에서 구조 및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림용순, 김일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추위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추위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삿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촌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16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비어 비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며 이 땅 위에 인민의 낙원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나라의 모습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수도 건설의 웅대한 부상 따라 전변되고 있는 평양의 모습도 그러하지만 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희한하게 변모되어 사람들을 놀래우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현실들을 대할수록 세계가 경탄에 마지 않고 우리 자신들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지방 변혁의 새 시대를 안아오시며 심혈과 노고를 끝없이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스 동지의 위대한 애국 헌신에 불멸할 자욱자욱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0: 현실로 꽃피워 주시려. 오늘도 숭엄이 오려옵니다. 2024년 7월 신포시의 바닷가 기슭에서 진행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장의 숭엄이 휘날리던 붉은 단깃발이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며 신포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종철 동지는 말합니다.
1: 못 잊을 그날 격려하는 청소 동지께서는 풍모동지구 앞바다 수역에서 밥조개와 다스마 양식을 잘하면 척박하고 경제력이 약한 신포시가 3-4년 후에는 공화국의 시군들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부자시가 될 수 있다고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새세기 양식업이 본보기적인 실체로 훌륭히 꾸려 신포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자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아서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로만 여기던 그런 낡은 관점을 좀 더 일찍이 털어버렸다면 또 자기 살림을 더욱 간지고 알뜰하게 그려 나갔더라면 나라 일로 그토록 바쁘신 격려하는 총무소 동지께 이런 군심까지 끼쳐드렸겠습니까? 지방이 변하고 풍성하는 시대에 신포시가 번창하고 말 그대로의 부자시가 되어 이 고장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셨다는 혁명활동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신포시 사람들은 머지않아 세상에 부름없는 새 생활, 새 행복이 주인공이 된다는 한의와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었습니다.
0: 지방의 자연부원, 경제적 자원을 잘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방경제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력을 통일적으로 발전지향 쪽으로 끌어올리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그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업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고 자그마한 배를 댈 잔류 하나 없는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 현장에 모래불을 밟으시며 널려져 있는 해장 밧줄이 언제 배 추진기에 감길지 모르는 위험한 뱃길에 서슴없이 나서신 경의하는 총 비서동지. 2024년 12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오 사랑하는 신포시 인민들이라 정답게 불러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애로운 그 용상이 뜨거운 격정 속에 오려온다고 하면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지배인 한철수 동지는 말합니다.
2: 이로부터 풍무기를 날리며 돌아오는 배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 고장 투유의 이처럼 풍경이겠습니다. 그래서 신포 사람이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이러한 모습들을 항상 생각하며 성장해 왔는데 우리 원수님 시대에 와서 자기 고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이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 고장에 이런 복이 차려지게 될 줄이야 누군들 생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그가 도시에서 살건 산골에서 살건 바다에서 살건 다 같이 따사로운 한품에 품어 안으시고 보다 행복할 내래로 이끌어 주시는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신포시 인민들이 소리치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0: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던 그날 선진적인 바닷가 양식업의 첫 표본 기지를 커다란 기쁨 속에 돌아보시며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라곤군의 또 하나의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일도서우실 구상을 피력하셨습니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황용철 동지는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말합니다.
3: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준공식이 진행되던 그날 앞으로 건설될 바닷가 양식기지들은 마땅히 신포시 것보다 더 선진적인 것이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철저히 부합되면서도 지방경제의 발전을 실수 있게 또 이제 전망성 있게 담보하는 것으로 돼야 할 것이라고 하신 경연은 총비성지 사랑어린 말씀에 접했을 때 우리들은 정말이지 모두 감격에 목매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착공이 그날에는 전국적으로도 제일 작은 군에 속한 라흥군의 발전 전망은 바다를 잘 이용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0: 라운군이 이름 그대로 길이 흥하도록 확실한 발전 터전을 갖춰주고 또 이제 자랑할 만한 사이비 라군이 본보기를 창조하자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청기성지 소망. 그것은 진정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실 위대한 우리 어버이 결사의 의지, 분투의 맹세였습니다.
1: 라곤군에도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의 경이적인 변혁과 아름다운 생활이 깃들게 하시려 그리도 마음 쓰시며 하나하나 구상을 무르익히시고 그 격동적인 실행 단계의 첫삽도 몸소 떠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지방 면역의 특색 있는 창조물, 동해의 또 하나의 선경으로 떠오르게 될 라곤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 착공식장에 세차게 끌어번졌던 감격의 불도가니를 돌이켜보는 함경남도 라곤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철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2: 사실 우리 라은군은 나라 쪽으로 제일 작은 군에 속하고 무슨 일 하나 하자고 해도 애로가 많아 마음속으로 늘 어떻게 하면 군을 죽여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마음을 헤아리시어 경의하는 총지성지께서는 라은군이 이름 그대로 길이 흥하도록 친히 명당 자리도 잡아주시고 희한한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어촌마을의 설계도를 펼쳐주시어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아는 군으로 눈부신 정변을 마중해가는 역사의 고장으로 되었습니다. 착공식장에서 우리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이용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해주시며 라은군 사람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불면불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총시동지의 결화 같은 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세관하십니다.
1: 해면이 육지로 안전하게 둘러막힌 이곳에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건설하는 것과 함께 해안지대 특성이 살아나게 살림집들까지 완벽하게 일조세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의 어촌마을을 라곤군에 선물하자고 한다고, 앞으로 이 어촌을 라곤포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기쁨 속에 말씀하신 우리 어머니. 정녕 인민을 위해 한 가지 일을 해놓으시면 벌써 또 다른 일을 구상하시고 100을 주시면 앞으로 1000을 주실 일념으로 본영의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혼신에 숭고한 세계는 과연 시작은 어디이고 그 끝은 어디인지. 라곤군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던 그날, 그림같이 아름다운 라곤포의 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하시더니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이 다시금 귓전에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하여도 모래뿔뿐이던 이곳 서구가 오늘은 행복의 라곤을 소리쳐 부르는 리상적인 문화오천으로 전변되는 경탄할 만한 기적이 창조되었다니, 이 경이적인 발전 속도는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사회주의 조선의 오늘을 대표하고 끝없이 융성번영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직관해주는 자랑찬 축도이라고 금지높이 천용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녕 도처에 펼쳐진 위대한 전변들은 천리의 안의 선견지명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세련된 용도가 하나 올린 빛나는 제도이고 우리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불멸의 요정에 바쳐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천만 로고와 맞바꾼 인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최상의 경지에서 치어나지고 성스러운 요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웅대한 위상과 열화 같은 사랑, 완강한 실천력에 또 받들려 이땅 위에는 위민 헌신의 기념비들이 줄기차게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추위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추위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보도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비는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지방발전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쳐 해마다 지방과 농촌을 새롭게 변모시키며 전국인민들의 물질문명 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비가 제시한 웅비한 강령에서 지방변혁의 역사적 위협은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된다는 설속의 신념을 더욱 굳히고 있으며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앞당겨질 붕번영할 조국의 내일을 확신성 있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지방공업성 실장 조충일 동기는 너무도 뿌듯하고 벅찬 내 조국의 변혁장을 안아볼 때면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진정이 가슴에 뜨겁게 오려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역사적인 당주왕인의 제8기 제19차 정치국 학대에서 지방인민들이 승망이자 우리 당의 수건이고 지방공업이 발전이자 지방의 발전이며 지방의 발전이자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으로 되기에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주저없이 단행해 나갈 중대 결심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청주동지십니다.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으신 분, 이 땅의 아들, 딸들은 천만이어도 보살피고 품어 안으시는 정에는 진함이 없고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도 속속들이 헤아려 주시는 경의하는 청주동지식의 온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위협으로 또 맡아 놓으신 것입니다.
0: 인민에 대한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사랑, 후대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라고는 일떠세워 넘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성스러운 책임감에 떠받들려 조국당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기적같은 현실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공업성 부원 박무성 동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방변혁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장...

0: 거두줄기찬 투쟁에 앞장에서 우리 오보일께서 찾고 또 찾아주신 수많은 거장들과 헤쳐가신 길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족치고 있습니다.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평안북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장들,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정말 지방변혁의 역사적 위협을 우리대에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암시고 우리 청미서동지께서 고르신 건설장의 호만기는 9월말이며 자국의 휘황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창조의 설계들을 펼치시느라 지시하신 밤은 또 얼마인지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진정 이 땅에 새겨진 하나하나의 감동 깊은 이야기들은 어느 곳이나 다이 세상 그 어느 용도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도없이 고결하고 지극한 인민사랑의 전설들이고 자국 총사의 빛나는 페이지들에 깊이 새겨 후세토록 길이 전해갈 불멸할 위인실록입니다.
1: 무슨 일을 하나 구상하시어도 인민들에게 안겨지게 될 복리를 먼저 생각하시며 가장 과학적이고도 주도 세밀한 전략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권위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완전무계란 방략을 안겨주시는 경이하는 총기서동지의 거창한 실천의 세계에 떠받들려 인민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난금도 아낌없이 기울이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의 진정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의 세계적인 숭망은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 이땅 위에는 로동당 만세 소리, 사대주의 만세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2: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관철이 산악같이 떨쳐나선 북창지구 총련탄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탄부들을 위한 우리 당의 고마움을 대중의 가슴마다에 깊이 심어주면서 생산조직과 지위를 박력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들끓는 막장들이 나가 화선식 정치 사업과 선전선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마다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조직하면서 긍정적 소행들과 혁신의 새 소식들을 제때의 논리 속에 선전해서 증산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풍국 총련 탄광의 탄부들이 올해 투쟁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드높은 요리에 넘쳐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질 조건에 맞는 앞선 발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한교대 도화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매일 굴진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진 솔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면서 련속 천공, 련속 발파를 힘있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남독 총련 탄광에서는 노력 조직과 지휘를 합리적으로 하고 갱내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큰 힘을 놓으면서 석탄 생산에서 졸리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포 총련 탄광과 회암 총련 탄광에서도 탄부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면서 위훈 창조의 발파 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3: 당 제9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소금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지하 초연소에 의한 소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금공업국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투쟁기세를 고조시키는 선전선동 공세를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변화되는 계절 조건에 맞게 기상예보 체계와 생산지휘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양수 및 운반 능력을 끌어올리도록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적인 생산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고 기계 설비들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생산 장성을 위한 토대 축성 사업의 중심을 두고 경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옥이는 계획 수행의 초태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요리 안고 귀성제염소의 노동계급이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당결정 관철을 위한 결의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운 계엄소에서 설비들의 만가동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결정지들의 수심 조절을 잘하면서 7월 계획을 초과 완수했습니다. 남양계엄소의 계엄공들도 증발기, 보관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염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일별 순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한 톤의 소금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금성제염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예견되는 날씨 조건에 맞게 소금밭 보수를 깐지게 하고 양수 동력 설비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려 짠물 저장 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연백제염소에서도 설비 관리, 기대 관리의 과학화와 제품의 질 제고를 주선으로 틀어지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활용하여 소금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2: 다음. 파키스탄 수상이 최근에 발표한 소안에서 간염 예방 치료 사업을 더욱 강화할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C형 간염이 보건 사업에서 의용 주도는 도전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C형 간염을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둔 기획 수행에 착수하는 등 이 전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2030년까지 C형 간염의 전파를 종식시키기 위해 검진과 진단, 치료 사업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서 최근 15살 난 소년이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칼부림을 해서 한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소년과 함께 45살 난 여인이 공범죄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중강, 무사를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5: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존의 새 역사.
1: 전성 산줄기를 타고 앉아 젖발파 터뜨리던 그날로부터 그 언제 이토록 들끓어 본 적이 있었더냐. 우리 당 전원회의 소식 나라 퍼지는 온 판전이 그대로 기업정에 불도가니. 어쩌면 경사로운 선거의 그날처럼 희한한 판관개벽을 약속하신 그날처럼 우리 어버이 또다시 찾아오신 듯 마을의 집집에서 막장 한끝까지 파도쳐 설레이는 감격의 바다요. 우리 천성이 제일 먼저 변모된다고 아침 대기를 흔드는 기쁨의 목소리, 이 소식 한시밖에 전하고 싶어선가 저탄장에 탄을 부리우고 돌아선 전차는 성급히 갱구로 들어서느나. 우리 선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기념사진 찍어주신 그날이 어제만 같은데 목이 꽉 메여 뒷말을 잇지 못하는 간부들, 저는 회의장에서 돌아오는 길로 막장에 들어선 일꾼, 그의 안전모 밑에서도 본 것이 빙그르. 농천으로 어천으로 심심벽천으로 어깨춤 들썩하니 흘러드는 문명의 물결, 저 높은 삿갓봉을 넘어온다니 얼마나 따사로운 사랑이 첩첩산하 천길지심을 뚫고 비춰드는 것인가. 우리 전성에, 아니 온 나라 탄광마을에 세대쓰며 식구수까지 다 아시는 원수님, 검은금의 산악을 쌓아온 가슴들의 새 삶의 보화를 가득 안겨주시려 단광개벽에 새 역사 펼쳐주신 하늘 땅이 사무치는 뜨거운 은정이여. 이 땅에 단광이 생겨 처음 보는 전변을 어찌 평범하게 맞으랴. 온 하루 끓던 열기 한밤에도 식지 않아 님큼님큼 뛰어오르는 경쟁 도표들, 월 계획 두 배로 넘쳐간 재판공들의 위훈을 자랑차게 새긴 속보파는 거폭의 붉은 길언가. 아하, 우리 어버이 안겨주신 눈부신 변천의 환희, 산천보다 막장보다 먼저 단부들 가슴에 희열 넘친 삶의 숨결을 부어주고 약진에 걸음걸음 떼어주나니. 터질 듯 넘칠 듯 차오르는 다음 없는 격정의 분출인가. 갱마다 터져오르는 발파소리 발파소리. 오 거창한 변혁의 첫 페이지가 번져질 복받은 땅 천성의 탄전에 세계적인 뇌성이 줄기차게 메아리 치어라.
0: 박용남 씀 단존의 새 역사,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방송원 방은봉이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협이 거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 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당의 따스러운 품. 위대한 조선노동당에 대하여 칭송할 때면 우리는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뒷눈물이 휘어졌건만 지금도 아이쪽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서정시 어머니. 노동당의 손길 아래 이 땅의 창조의 기념비들이 솟아오르고 우리의 국기가 크나큰 영광으로 빛날 때에도 이 시가 울려나오고 노동당의 사랑이 집집의 문을 두드리고 곡절 많은 인생들이 새 삶을 받아 안을 때에도 사람들은 이 시를 생각하곤 합니다. 서정시가 세상에 나온 지도 어언 4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까지도 변함없는 생명력과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들의 운명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생활의 진리가 보석처럼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그 어떤 삶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하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감정만큼 절절하고 뜨거우면서도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 당. 조선노동당과 인민대중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의는 결코 과학적 탐구나 철학적 연구로 얻어진 결실이 아니라 사연 많은 인생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고귀한 진리입니다. 우리 당의 역사의 갈피마다에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행로와 함께 사랑과

0: 물로 가득 찬 눈물겨운 화폭들도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복고철남 선생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가지각색의 집권당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국가의 운명으로부터 내 사람의 인생에까지 위대한 변혁의 손길을 미친 당은 오직 조선노동당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오늘도 우리는 경례하는 청기서동스께서 2013년 1월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을 뜨거운 격정 속에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두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이렇게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라고, 설사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99%의 나쁜 점이 있고 단 1%의 좋은 점,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양심을 기중히 요기하며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의 격려하는 청미소동지이십니다. 자자고구 되새긴다면 병든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마음속 상처를 안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참다운 삶의 길,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대호에 세워주신 격려하는 청미소동지의 그 사랑, 그 운정이 눈물겹게 오려옵니다. 그 품 속에서 두 번 다시 태어나 인생의 영광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얼마이며 그 진정의 마음이 끌려 그 품 떠나 못 산다고 외치는 인민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절절한 것입니까? 전설 같은 사랑 이야기들을 이 땅 위에 아로새기며 내일 매시각 인민을 울린 위대한 오보이의 진정은 오늘 온 나라 천만 인민의 가슴 가슴을 뜨겁게 달궈주고 있습니다.
0: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은 인민과 사상도 뜻도 하나, 핏줄도 하나로 이은 혁명의 위대한 영도자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인민들을 차별 없이 대해주고 따뜻이 품어주는 사랑과 믿음의 품, 바로 그 품이 우리 인민이 온 넋을 송두리째 맡기고 우러러 따르는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품입니다. 우리 인민을 위대한 인민으로 하늘 높이 떠올리시고 그 인민 모두를 품어 안아 운명도 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인민 사랑의 역사를 수놓아 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사람들은 지금도 28직동 청년 탄광, 부갱, 굴진 3소대 굴진공들과 더불어 온 나라를 격동시킨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성혁 동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 사실 구들로 말하면은 덧없이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개진의 길에 들어선 청년들이었습니다.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에게 더 마음쓰며 따뜻이 위해주는 어머니 당의 은혜에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할 일념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깃들어 있는 탄강으로 단련한 그들이었습니다. 하건만 더 큰 사랑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어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 사람의 축복이 어린 새 살림집에 결혼상까지 차려주고 첫날 이불과 부엌세간까지 그쯤이 갖춰준 다심하고 사려 깊은 그 손길. 그들은 그 눈물겨운 사연을 온나라 대가정의 오보이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삼가 아뢰이고 기호의 굴진 계획을 넘쳐 수행할 맹세의 편지를 삼가 올렸습니다. 그들의 편지를 반갑게 받아보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원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절세 위인의 믿음은 그들을 불사신마냥 솟구치게 해줬습니다. 석탄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참된 삶을 이어가는 나날에 그들은 온 탄강이 떠받드는 보배들로 온 나라가 다하는 청년 미풍 선구자들의 대화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0: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충성의 결의를 담아 어느 한 탄광의 굴진공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서는 동지들의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보았다고 우리 당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었고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재생의 길에 들어

0: 전 한 신혼 부부의 꾸밈없는 인사를 편지에서 읽으신 날에는 동무들의 결혼을 축하한다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란다고 정담아 축복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 진출한 청년들을 만나주신 그날에도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자기들을 품어주고 키워준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깨닫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제일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견하게 여긴다고 높이 평가해 주신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태양이 있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 숨쉬듯이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온 나라 천만 자식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보람찬 충성의 길을 긍지 높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작년 대흥광산 부원 김복란 동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1: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바라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를 단 한순간만이라도 몸 가까이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온 나라 천만인민이 꿈결에도 바라고 바라는 그 소원을 지방의 평범한 근로자인 제가 이루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지난해 12월 18일 장용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성대에 진행되던 날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를 몸 가까이 배웠던 영광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장용군 안의 전체 인민들은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를 모시고 새 지방공업 공장들의 준공을 맞이하게 된 무상의 영광으로 세차게 끌어본졌습니다. 저는 그때 준공식 참가자들의 맨 앞줄에 서 있었던 것으로 해서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를 제일 가까이에서 배웠게 된 무한한 감격을 안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영광의 시각이 다가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준공식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주시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아니 글쎄 맨 앞줄에 서 있는 근로자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때 너무도 감격하여 미처 자기를 의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근로자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저의 손도 따뜻이 잡아주셨습니다. 순간 나는 솟구치는 격정으로 하여 심장이 금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울렁이는 마음을 애써 진정하며 저는 경의하는 그에게 장용군 인민들의 한규 같은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다정히 웃으시며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또다시 끓어오르는 충격과 격정으로 해서 목이 꽉 메어올랐습니다. 환희의 파도가 굽이치는 준공식장에서 평범한 이 나라의 국민이 열린 고마움의 인사를 그토록 중히 여기시며 자신의 진정을 터놓으시는 우리의 경외하는 정비소 동지씨였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려 지방발전 20승10 정책 실현이라는 거창한 창조 대전을 펼쳐주시고 지방의 곳곳마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꽝꽝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일도 세워주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그렇듯 하늘같은 운동을 안겨주시고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 듯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절절한 심정을 피력하시었으니 정녕 우리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처럼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어떤 자그마한 만족도 모르시는 분, 인민을 위해 고창한 창조물을 일도 세워주시고도 더 많은 일을 하실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으시며 만지무에 만짐을 더 넣으시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영도자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너무도 가슴 벅찬 체험이어서 그날 저는 경외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다녀가신 후에도 좀처럼 흥분을 눅자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준공식에 참가했을 때 죄스러운 마음으로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 앞에 죄를 지은 불미스러운 자식을 둔 사람이 어떻게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진행하는 준공식에 참가할 수 있으랴 하는 죄책감으로 심히 못애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당조직에서는 수십 년 세월 한 처소에서 묵묵히 나라를 위해 성실한 노동의 땀방울을 바쳐온 저의 애국심을 더욱 귀중히 여겨 꿈에도 생각지 못한 영광의 자리에 내세워준 것이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마지와 막내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어머니가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를 만나 뵈었다고 군사복무를 잘해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주신 경리하는 정비소 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꼭 보답하라고 지금도 저는 영광의 그날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더 드리지 못한 것이 정말 죄스럽습니다. 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마실 것을 바라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아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 정말이지 우리 원수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리하는 청비소 동지를 몸가까이 배웠던 영광의 그 날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이께서 뜨겁게 잡아주신 이 손으로 조국 번영을 위한 일감들을 더 많이 찾아하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전품으로 지니시고 미민 혼신의 자욱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자유주의 내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우리는 그 품에서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우며 모든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추위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추위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삿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살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어머니, 우리 당을 노래합니다.

0: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추위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추위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중강, 무사를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항일혁명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경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부리고 오신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허창일쓴 나라의 마다들. 이 시는 198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선주를 둘씩 두나발이도 여기서는 마다들로 살며 쇳물을 줬고 엊그제 들어온 애젊은 책상 물림도 여기서는 마다들로 불리우며 쇳물을 뽑는다. 하는 생각도 주고받는 이야기도 누구나 나라 일이다. 누구나 나라 살림이다. 위대한 수령님, 어느 차량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며 새로운 중량 화차를 만들 과업을 주시면 우리는 자신의 과업으로 받아안고 계산해 본다. 또 뽑아야 할 쇳물량을. 신문에 어느 건설장 착공식 소식이 나도 열풍을 더 세차게 뿜어놓고 이른 새벽 영예장에 당비소가 와도 철강제 때문에 혹시 수령님께서 먼 거리 전화 걸어오시지 않았는가 그의 얼굴부터 쳐다본다. 헐지 않다. 나라의 마다들로 살기라. 가정에서 마지 온 집안일 돌보듯 나라라는 큰 집 살림 강철로 뒷받침해주며 마지꾸실 다 해야 하기에 근심 걱정 가실나로 없거니. 그래서 기쁘다. 나라의 마다들로 살기가. 우리 생각 많은 만큼, 우리 걷는 길 많은 만큼 수령님의 근심 걱정 덜어드리기에. 쌓아가는 강철더미 날마다 더 높아지고 그 강철에 받들려 시대의 기념비들 조국의 빈 땅을 채워가도 우리는 즐겨 근심하며 산다. 우리는 즐겨 걱정하며 산다. 오, 마다들. 어려운 일 생겨도 먼저 찾아 의논해 주시고 기쁜 일 있어도 먼저 불러 나누시며 어버이 수령님 믿음 담아 불러주신 영예공 나라의 마다들. 살리라. 내 머리에 흰소리 내리어도 수령님의 그 믿음에 쇳물로 보답하며 나라의 마다들로, 나라의 마다들로.
0: 지금까지 1988년에 창작된 시 나라의 마다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방송은 리세남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4년에 창작된 가요 강선의 노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강선의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창조적 이혼회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영원한 충성과 의리로 보답해가려는 강철노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0: 보도입니다. 가장 정의롭고 원대한 포부, 가장 인민적인 국가발전관을 지니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부흥보원형으로 강력히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원숙한 영도력에 의해서 지방발전에 방대하고 성스러운 역사 속 공종은 승리 시간표 따라 더 기세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바다를 유용하게 이용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 구상을 펼치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바다 양호와 양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2024년 7월 15일 함경남도 신포시 풍호동지구를 찾으시고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꾼들의 효비회를 소집하신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지방의 자연부원, 경제적 자원을 잘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방경제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력을 통일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지고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기지 건설을 강력하게 실속있게 내밀어 전국도처에 확대 도입할 수 있는 창조적 모범을 만들어낼 때 대해서 지시하시고 지방발전 20승 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안에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전적으로 맡아보는 분과를 조직하여 바다를 낀 2호의 시군들에서 양식기지를 전개하는 사업을 관할하고 지도하도록 체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듯 신포시가 자체 자원을 가지고 발전과 보원형을 이룩할 수 있는 진로와 방책을 밝혀주신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장에 불멸의 영도자국을 새기시며 사업소 건설과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셨습니다. 그해 12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불과 다섯 달 전만 해도 솔숲의 백사장뿐이었던 이것에서 지방 변혁의 특색 있는 창조물로 솟아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의 준공을 선포하는 감격적인 시각을 맞이한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바다를 낀 것만이 아니라 기타 시군들에서도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과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개발 활용하여 지방경제 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을 하루빨리 잘 살게 하시려 만짐에 만짐을 돋놓으시며 멸사복무의 료종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노보이의 위민 혼신의 세계에 떠받들리어 지난해에는 동해기술계에 위치한 낙원군의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오천문화주택지구가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는 가슴벅찬 현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각지의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과 종합봉사소, 병원들이 리오니오 일떠서는 격동적인 화폭은 우리 인민들에게 당의 운정 속에 꽃피는 새 생활, 새 문명에 대한 끝없는 희열과 더욱 눈부실 내일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지방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여 올해부터는 매해 20개 시군들의 지방공업 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어김없이 건설해야 하며 연초의 착공을 연말의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 방식 전진 속도를 확고히 견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진정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의 내일은 더욱더 찬란하고 융성번영할 것이며 이 땅 그 어디서나 노동당 만세설이 사회주의 만세설이가 높이 울려퍼지게 될 것입니다.
1: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의 분기에 나선 강소 분무기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용감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도 높이 증산투쟁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상원과 천송 노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를 따라 배우기 위한 화손식 정치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리면서 경제작전을 치밀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요구에 맞게 계획관리, 기술관리, 노력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등을 과학화하면서 혁신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고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하는 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 대중의 앙양된 요리가 더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경제 요로 부문의 절실한 분무기 생산 계획을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데 맞게 설비 보수와 정상 가동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개발 연구실 기술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실속있게 보여 배낭식 분무기, 물 분무기 등 제품의 질 제고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생산성을 1.5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불길 높이 원료작업반, 사출작업반, 압출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원료들의 세척과 선별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제작업반, 조립작업반 등에서도 노력과 자재를 훨씬 조력할 수 있는 각종 지구장비들을 재장 이용하고 부분품들의 조립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면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0: 각지 공장대학들에서 실천형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 일꾼들은 현대 교육발전 추세에 맞게 학과와 학과목들을 새로 내오고 양성 규모를 확대하며 교원 진용을 강화하고 실험 실습 조건을 충분히 갖추는 등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해운공업대학과 신의주공업대학에서 교원들과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한 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에서는 실력 있는 교원들로 연구 및 개발 역량을 편성하고 적극 떠밀어주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실력평가 프로그램에 의한 새로운 시험 형식과 방법을 창조 도입했습니다. 또한 실험 실습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설비들과 교구비품들을 갖추는 한편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력이 해당 단위의 혁신과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한 청진공업대학, 강선공업대학 일꾼들은 교수의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학생들이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더 깊이 체득할 수 있도록 교수안 작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수 방법에 이르기까지 교원들의 교육 실무적 자질과 전공 실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검도공업대학에서 착상 발표회 등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고 있으며 령성 식료공업대학과 경성공업대학에서는 교육과 생산, 리론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창조 능력을 겸비한 요군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상농공업대학과 용성기계대학의 일꾼들과 교원들도 공장기업소의 생산 종상화와 설비들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과학연구 사업과 기능공 양성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단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그다음 슬로빈스코에서 가물로 두나이강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상수문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두나이강의 7월 평균 물 흐름량이 2003년에 최저로 기록되었던 것보다 거의 29% 작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5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이 강의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전례 없이 줄어들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0: 그리스의 각지에서 강풍으로 들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전국의 70여 곳에서 들불이 타번졌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 작업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됐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들불로 도로가 폐쇄되고 해안에 위치한 한 주민지구가 고립되는 상황이 조성돼서 25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바다를 통해 소개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크레테 섬에서는 대규모 들불로 농경지와 방목지, 주택, 집짐승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약 8,000명이 피난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명옥, 박철준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1: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조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삿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 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기 선언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의하는 영쪽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영쪽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 이는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당의 령도 따라 조국 본용의 위대한 소사시를 수놓아온 나라의 맏아들,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 부대인 조선노동계급만이 지닌 값높은 호칭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오려옵니다. 2015년 10월 김종태 전기기관차 진압격서를 찾으셨던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이, 이날 우리 힘으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면서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이번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거하고 노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 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 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종 노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끌어번지는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은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 이건 노동계급에게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당창건 기념일전으로 만들 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신 때는 바로 그해 7월이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균합기업소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김은별 동무는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던 영광의 그 시각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정말이지 감격도 새롭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2015년 7월 19일 우리 류납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삼복의 무더위가 한창일 때입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잘 끓일 때 대한 가업을 제시하시고 자신께서 철도 현대화의 첫 사업을 받겠다는 운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세상 최대의 믿음과 사랑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하시면서 철도 부문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노동계급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복찬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다시 한번 떨쳐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그토록 짧은 기간에 지하전동차를 우리식으로 개발 완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계급은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 안겨주신 높은 민족 자존의 정신과 배짱, 영쪽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낮에 밤을 이어 생산을 다그쳐 나갔습니다. 이나날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지하전동차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우리의 믿어온 노동계급은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오랜 기일이 걸렸다고 하는 지하전동차 개발 생산을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개발 생산하던 나날을 더듬으며 김종태 전기기관차 균합기업소 부원 윤은성 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경애하는 청비소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우리 윤합기업소 안인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의 지하전동차 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때 설계 일꾼들 가운데는 지하전동차를 설계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무려 5천여 명이나 되는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16만 개의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깎으면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하전동차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견행전동기를 만들 때에는 수십 차례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여 여러 대의 견행전동기를 단 며칠 동안에 만들어냈으며 마침내 지하전동차를 불과 80여일 동안에 제작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의하는 청비서동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애로와 난관을 헤치며 우리 시계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0: 우리 시계 지하전동차. 정녕 이것은 경양은 총비서동제의 믿음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과 결사의 각오를 지닌 이도운 노동계급이 나온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3: 김종태 전기기관사 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윤수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연합기업소 노동기업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해 10월 22일 또다시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사 연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기술, 우리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자신께서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도록 한 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천리를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기께서는 오늘은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0: 진정 경의하는 청비소동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자력자강의 선구자 새시대 천리마정신 창조자들로 옥색에 성장한 우리의 노동계급은 오늘도 더욱 용기백배하여 분발분투함으로써 전면적 국가부흥의 넓은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힘을 낳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주체혁명의 핵심 부대 나라의 마다들로 더욱 옥색에 자라난 우리 노동계급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나라의 마다들 계급 자력자강의 힘있는 역량으로 그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갈 것입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위대한 변혁의 새 시대에 더 높이 나붙기는 3대 혁명의 붉은기는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조국과 혁명이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사회과학원 연구사 윤철영 선생은 3대 혁명으로 전진하고 승리 떨쳐온 주체의 사회주의 업을 3대 혁명의 위력으로 완성해 나가시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일찍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 불국이 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와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루가자를 비롯한 노작들을 발표하시오 3대 혁명 불국이 쟁취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있게 벌려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3대 혁명 불공기 쟁취운동을 시, 군, 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명실공히 전사회적 운동,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모든 혁명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혁명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어서는 위대한 시종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여 오신 3대 혁명 노선을 순결하게 계승하고 완벽하게 구현한 혁명 노선이며 3대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명시한 혁명 노선입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에 대한 노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이 3대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 전반의 문명화를 심있게 다그쳐 인민의 리상사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0: 3대 혁명 불공개 정치운동을 시군 연합기업소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모든 혁명진지를 3대 혁명할 때 대한 노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 모든 부문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지역과 단위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속에 얼마 전에는 상원세민트연합기업소가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했습니다. 모든 혁명진지의 3대 혁명화, 이는 우리 당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노선이라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은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3대 혁명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만큼 사회의 모든 분야,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섣부치 오르고 국가의 전면적 부흥, 인민의 리상과 꿈이 꽃피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조국당 후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뚜렷이 확증해지고 있습니다. 전례와 한계를 부정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타오르고 있는 증산의 불길,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힘의 실체들, 나라의 이른 곳마다에 솟아오른 새 시대의 본보기적 창조물들, 수도와 지방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의 웃음소리, 정말이지 이 가슴 벅찬 현실을 통해서 우리 인민은 온몸에 와닿는 강렬한 체험으로써 3대 혁명이 안고 있는 그 무한한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정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사성과 용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당 후에 더욱 세차게 휘날리는 세폭의 붉은기와 더불어 위대한 부흥의 시대, 빛나는 강국시대는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욱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와 보산제철소를 현지에서 려해했습니다. 김정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를 찾은 총리는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맞들고 기업소가 맡은 종료 정책 과제 수행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이곳 노동계급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총리는 각종 차량들의 생산 실태와 도금 공정의 현대화 추진 점령, 새로 제작한 궤도 전차의 운행 안정성과 의장품의 질 등을 구체적으로 려해하면서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의 높이를 잘 알고 차량 제작의 질적 수준을 더욱 제고하며 도금 직장을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도금 기지로 잘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태성 동지는 보산제철소에서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수요가 날로 높아가는 데 맞게 솔비관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고 해전로의 가동일수를 늘려 단위 앞에 맡겨진 생산 목표를 무조건 점령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연관 부문과 단위들에서 김정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도금 공정의 현대화와 차량 생산에 필요한 솔비 자재를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 보장할 때 대한 문제, 제철소의 기술자 기능공 대우와 종업원 후방 사업을 개선할 때 대한 문제 등이 토의 대책됐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북창지구 청년단광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단무들이 정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단구들을 위한 우리 당의 고마움을 대중의 가슴바다에 깊이 심어주면서 생산조직과 지위를 박력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들끓는 막장질에 나가 화선식 정치사업과 선전선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마다 남문조 어깨를 들이밀면서 대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조직하면서 긍정적 소행들과 혁신의 새 소식들을 제때에 널리 속에 선전하여 증산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풍국 청년 단광의 단보들이 올해 투쟁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드높은 열에 넘쳐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암질 조건에 맞는 앞선 발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한겨대 도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심있게 벌려 매일 굴진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진 솔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면서 연속 천공 연속 발파를 힘있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남덕청년 단광에서는 노력 조직과 지위를 합리적으로 하고 갱내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넣으면서 석탄 생산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포청년 탄광과 회안청년 탄광에서도 탄부들이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면서 위운 창조의 발파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3: 각지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 이후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황희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올해 도적인 전용 단위로 선정된 작년 군안의 12여 개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들이 위원회 일꾼들을 파견해서 청년들과 같이 일하면서 정치 사업과 초급 일꾼들의 실무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많은 도서와 식료품을 장년군 청년동맹위원회와 속장농장, 화원농장에 넘겨주고 청년 기동 해설대 활동을 벌려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청년들의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황해북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량강도 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청춘 시절의 감 높은 위훈으로 저국 번영의 조출을 다져온 전 세계 청년들의 정신 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180여 명의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모들의 삶의 좌표를 정한 것을 비롯해서 각지 청년들의 애국 요리는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0: 당의 구상이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일치시키고 당 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 가려는 청년들의 열혈의 애국 정신과 투쟁 기상이 수도의 대건설장에서도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연 4만 천여 명에 달하는 평양시안의 청년들이 야간 지원 청년 돌격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연회에서는 어머니당이 수건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서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선봉적 역할을 다하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긍정적 소행들을 논리 속에 선전하여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에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내각과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시안의 각급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건설장에 달려나가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고 있습니다. 제육성과 평양 외국어대학의 청년동맹원들은 야간 지원 청년돌격대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어려운 일감들을 스스로 차지하면서 인민의 리상거리를 보란듯이 일도세우는 거창한 사업에서 한몫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동량 운반과 지대정리를 맡아 책임적으로 해제끼고 있는 조선태권도위원회 봉안무역국 등의 청년들의 소행은 조국의 용성 번영을 위한 길에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쳐가려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고귀한 정신세계의 뚜렷한 발현으로 됩니다.

0: 대성부역 지도국, 라군부역 지도국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동료원들도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있는 건설자들에게 격려의 편지와 지원 문자를 안겨주면서 그들을 적극 고무해 주었습니다. 야간 지원 청년 돌격대에 탄원하는 청년들의 수가 날을 따라 계속 늘어나는 속에 돌격대원들은 모래 및 혼속 운반, 벽돌 및 블로크 나르기 등 많은 작업 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수도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은 나날이 변모되는 수도의 대건설 전역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1: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1년 내내 바람새찬 손야에서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참으로 충성스럽고 돋보이는 고마운 애국자들로 감높이 내세워주는 어머니 당의 은정이 받들려 수도 평양에 농업 근로자들을 위한 견학서가 새로 일떠섰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농민 견학서를 새로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주시며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농근민중앙위원회에서는 견학서 건물을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설계와 시공 역량 편성, 자재, 설비 보장과 관련한 조직 사업을 빈틈없이 했습니다. 사상 공세, 선전 선동 공세가 강력히 전개되는 속에 건설에 떨쳐나선 농근맹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종별 작업 과제를 질적으로 수행하면서 공사를 입체적으로 힘있게 내밀었습니다. 연건평이 7,000여 평방미터이고 14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견학서에는 수백 명의 견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침실들과 식사실, 오락실, 기념품 상점 등 다양한 봉사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건물 내외부의 모든 요소들이 견학생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할 수 있게 꾸려진 평양 농민 견학소가 일떠섬으로써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정서 생활 기지가 또 하나 마련되게 됐습니다. 전야마다의 성실한 땀과 양심을 묻으며 풍요한 가오를 안아온 다수당 농민들을 비롯해서 모범적인 농업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될 평양 농민 견학소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0: 그다음 민주공과에서 에볼라에 의한 사망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현재 에볼라 확진자 수는 3,605명, 사망자 수는 1,587명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왁진이 개발되지 않았고 이 나라의 정치 정세도 불안정한 것으로 하여 에볼라 전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최우나 윤회권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내일은 8월 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6월 24일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안 지역과 중부 이남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신포를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과 고산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태촌, 연산, 희촌을 비롯한 평안북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금야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주 37.4도씨, 개성 36.6도씨, 신의주 36.4도씨, 평양 36도씨, 평성 35.9도씨, 사리원 35.6도씨, 남포 35.3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지역과 내륙의 대부분 지역, 신흥을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중부 이남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서해안,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 문천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더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허천, 갑산을 비롯한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한때 10mm 미만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북부족 지역에서는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선시와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강원도, 함경남도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신혼, 린산, 허천, 배감을 비롯한 남부,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와 저녁 사이에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함경남도, 량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강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10mm 미만, 함경남도, 량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10 내지 30mm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관, 전천, 맹산, 김하를 비롯한 북부, 중부 이남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밤과 내일 동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6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 낮 최고 기온은 3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해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과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성,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와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과 함흥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충진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습니다. 라순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6도씨, 36도씨, 신의주 26도씨, 36도씨, 해주 26도씨, 36도씨, 사리원 26도씨, 35도씨, 강계 22도씨, 36도씨, 원산 24도씨, 32도씨, 함흥 24도씨, 33도씨, 청진 23도씨, 29도씨, 해산 21도씨, 34도씨, 남포 25도씨, 35도씨, 라선 23도씨, 28도씨, 개성 27도씨, 3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0: 검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조선 동해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중기 일기 예보입니다.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압골과 습한 바다공기의 영향으로 8월 6일에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7일에는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8일에 동해안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북부 내륙 동해안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벼락이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9일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개수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주로 개개수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 나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7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개수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청진, 나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8일에 평양시에서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평성시에서는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남포시에서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개성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원산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에서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청진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9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개개수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개수입니다. 온산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 총진,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11일 평양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에서 주로 개개수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온산, 함흥, 총진,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희산시에서는 주로 개개수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6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송, 해주, 사리원, 개성시 35도씨, 신의주, 남포시 36도씨, 강계시 34도씨, 온산시 31도씨, 함흥시 32도씨, 총진, 나손시 29도씨, 희산시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새로운 5년 계획기간 지방발전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치어 해마다 지방과 농촌을 새롭게 변모시키며 전국인민들의 물질문명 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시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에서 지방변혁의 역사적 위협은 우리 대회에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히고 있으며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앞당겨질 부흥 번영할 조국의 내일을 확신성 있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지방공업성 실장 조충일 동지는 너무도 뿌듯하고 벅찬 내 조국의 변혁상을 안아볼 때면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진정이 가슴에 뜨겁게 오려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역사적인 당정인의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에서 지방인민들이 승망이자 우리 당의 수건이고 지방공업이 발전이자 지방의 발전이며 지방의 발전이자 국가의 전면적 부흥 장성으로 되기에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주저없이 단행해 나갈 중대 결심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청취동지십니다.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어도 마음속에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으신 분, 이 땅의 아들 딸들은 천만이어도 보살피고 품어 안으시는 정에는 진함이 없고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도 속속들이 헤아려 주시는 경의하는 청소동지식의 온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위협으로 또 맡아 놓으신 것입니다.
0: 인민에 대한 위대한 어버이의 불같은 사랑, 후대들에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라군을 일도세워 넘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성스러운 책임감에 떠받들리어 조국당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기적같은 현실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공업성부원 박무성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방변혁의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하고도 줄기찬 투쟁의 앞장에서 우리 오보일께서 찾고 또 찾아주신 수많은 거장들과 헤쳐가신 길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족치고 있습니다.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 평안북도 지방공업공장건설장들, 재령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 정말 지방변혁의 역사적 위협을 우리 대에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청미서동지께서 고르신 건설정의 호만기름 9월마이며 저국의 휘황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창조의 설계들을 펼치시느라 지시하신 밤은 또 얼마인지 우리는 다는 모릅니다. 진정 이 땅에 새겨진 하나하나의 감동 깊은 이야기들은 어느 곳이나 다 이 세상 그 어느 용도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도없이 고결하고 지극한 인민사랑의 전설들이고 저국 총사의 빛나는 페이지들에 깊이 새겨 후세토록 길이 전해갈 불멸할 위인실록입니다.
0: 무슨 일을 하나 구상하시어도 인민들에게 안겨지게 될 복리를 먼저 생각하시며 가장 과학적이고도 주도 세밀한 전략과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고뇌와 심려를 기울이시며 완전 무결한 방략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거창한 실천의 세계에 떠받들려 인민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열아의 진정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의 세계적인 숙망은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 이 땅 위에는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3: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 해과 관철에 매진하고 있는 제치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광물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의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모든 역량을 광물 증산을 위한 대로 총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치공업성 위원군 정명철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성의에서는 부서별 단위별 임무 분담을 명백히 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웅파강 사회에서는 현재까지 매일 광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으며 해산청년강 사회에서는 신부 개발을 위한 갱건설과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확보 강량을 충분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문평재련소에서도 배소류산 생산 공정을 만보하로 돌려 류산 생산을 종상하면서 전자연 생산 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강산재련소들에서도 자기단의 앞에 맡겨진 과학건설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0: 당 제9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소금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지하 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금공업국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투쟁기세를 고조시키는 선전선동 공세를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변화되는 계절 조건에 맞게 기상예보 체계와 생산지휘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양수 및 운반 능력을 끌어올리도록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적인 생산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고 기계 설비들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생산 장성을 위한 토대 축성 사업에 중심을 두고 경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첫해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이 안고 귀성 제염소의 노동계급이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당 결정 관철을 위한 결의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운 제염소에서 설비들의 만가동에 필요한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결정지들의 수심 조절을 잘하면서 7월 계획을 초과 완수했습니다.

0: 남양 제염소의 제염공들도 증발지, 보관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염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일별 순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한 톤의 소금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금성 제염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예견되는 날씨 조건에 맞게 소금밭 보수를 깐지게 하고 양수동력 설비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려 짠물 저장 능력을 1층 제고했습니다. 연백제염소에서도 설비관리, 기대관리의 과학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주선으로 들어지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활용해서 소금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1: 당제 고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옥이는 계획의 저태과학 관철에 매진하고 있는 사리온 방직공장에서 증산 경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단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을 고조시키는 현장 정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는 한편 직장별, 작업반별,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천을 생산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요리 않고 직포종합작업반의 노동자들이 세계전 세계력 창조를 위한 따라 앞서기, 따라 비우기 경험교환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대들의 정상 가동이자 곧 생산 실적이라는 관점에 대해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깐지게 하고 직기들의 가동 시간을 늘려 충성의 손에길에 자랑스러운 혁신의 자욱을 새기고 있습니다. 현장 기술 학습을 실속 있게 조직해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있는 샤츠촌 방족 직장과 공기 직기 작업반에서는 기대들의 배치 상태에 따르는 합리적인 순회 방법과 능률적인 실익기 등을 받아들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방 종합작업반들과 직포 직장들에서도 공정 간 맞물림을 긴밀히하고 효율적인 작업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다기대 다추 운동을 활발히 벌려 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사 종합작업반, 이온사 종합작업반 등에서도 기술혁신 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면서 일정 계획 수행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교대가 교대를 도와주고 기능공이 신입공을 도와주는 집단주의 기풍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속에 사리온 방직공장의 90여 명의 종업원들이 2년분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 대열에 들었었습니다.
0: 다음, 아프리카 동맹위원회의 한 위원이 7월 30일 기후 문제와 관련한 회의에서 동맹 성원국들이 엘니뇨에 대처할 준비를 갖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올해 엘니뇨 현상이 1950년 이래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하면서 대륙의 많은 지역이 혹심한 가물과 파괴적인 큰물, 지속적인 열파로 식량 및 물 부족난 전염병 발생 등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면한 위기라고 하면서 그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결정적이고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최순복 정병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추위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추위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중강, 무사를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송, 창송,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도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사를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도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에 정서 불멸의 향도 중에서 백남연작 장편소설 야전열차에 기초하여 창작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극 친정아버지.

0: 어서오세요.
1: 아, 당비서 동지, 절 불렀습니까?
0: 아, 직장장 노모,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 자, 여기 좀 앉으세요.
1: 예.
0: 아니,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저를? 현옥 동무가 우리 방직 공장에서도 제일 바쁜 직포 직장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처녀의 일생 문제를 작업 현장에서 드러날 수는 없고 그래서라고 했어요.
1: 예? 아니, 한 처녀의 일생 문제라니요?
0: 동문의 직장 직포공인 문홍순 동무 말이에요.
1: 예.
0: 그 동무의 혼사 문제를 좀 털어나자는 거예요.
1: 아니, 아, 우리 홍순이 말입니까?
0: 네.
1: 야, 아, 그 애야 자기가 목표를 내세운 촌을 다 짜기 전엔 절대로 딴 생각을 안 한다는 걸 당비서 동지도 잘 알지 않습니까?
0: 아, 고야 알지. 하지만 홍순 동무 나이가 29살이 아니에요.
1: 예?
0: 내년이면 벌써 서른 소리를 듣겠는데 올해 시집을 보내면 그래도 20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예? 아니, 글쎄, 그렇긴 한데 홍순이가 고 말을 듣겠는지 난 자신 없습니다.
0: 아무래도 직장장 동무한테 내 솔직히 말해줘야겠구만.
1: 예?
0: 직장장 동무, 이건 사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주신 과업입니다.
1: 예? 아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0: 아니. 그래요. 며칠 전에 공장을 찾아오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나를 선지태 부르시는 걸 동무도 봤지요.
1: 예, 문홍순 동무랑 러려 교신자들을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장군님께서 떠나시려다가 당비서 동지를 가까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0: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홍순이가 내 눈이면 서른 살이라는데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고 신호보에 종을 담아 염려해 주시었어요.
1: 예.
0: 그날 장군님께서는 홍순이의 부모들이 살아있었으면 딸이 서른 살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간 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는가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당비서가 부모 없는 홍순이의 친정어머니 고시를 해야겠다고 하시었답니다.
1: 아니, 친정어머니 구실을.
0: 그래요. 난 정말이지, 그때 당일꾼으로서 노동자들 앞에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주신 과업인데 우리 처급당 위원회가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직장장 동무도 처급당 위원이지요.
1: 알았습니다. 저도 우리 직포공 처녀들의 친정어머니 구실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0: 글쎄, 아, 시원시원한 직장장 동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1: 예?
0: 아, 그런데 직장장 동무,
1: 예.
0: 내 생각엔 문홍순 동무가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곱고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예, 그런 총각이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
0: 그래요?
1: 예.
0: 아니, 그가 누군데?

0: 공무직장에 있어요? 어떤 청각이에요?
1: 하고 공무직장에 현실체험생으로 배치되어 온 김석철이라고.
0: 김석철?
1: 오, 석철 동무.
0: 예.
1: 생각나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미남자.
0: 아유, 미남자는 또 무슨 미남자.
1: 한때 홍순이를 숱에 따라다녔습니다. 아, 홍순이도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었고요.
0: 그런데 지금은요?
1: 둘 사이가 아예 친 것 같습니다.
0: 왜요?
1: 알고 보니 그 석철인지 하는 녀석이 빚져온 개살구인가 봅디다.
0: 빚져온 개살구라니?
1: 어, 홍순이한테 부모가 없다는 걸 알고는 좀 실등해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홍순이도 돌아서게 되고.
1: 그러니 가스집독이나 보자는 청각인가?
0: 아니, 천짜리 것밖에 모르는 홍순동한테 그런 젊은이가 나서다니.
1: 에휴, 요즘 일생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처녀 당사자보다도 가정 환경이나 재력부터 보는 그런 청각이 뭐 한둘인 줄 압니까?
0: 그 청각이 사람 볼 줄을 모르는구만. 아니, 홍순이처럼 훌륭한 색색함이 또 어디 있어요? 일 잘하지, 마음씨가 없지. 아니, 인물은 또.
1: 아, 당비서 동지. 아니, 그런 개살구 아니면 뭐 우리 홍순이가 시집을 못 가겠습니까? 공장에 찾아오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오. 아, 우리 홍순이가 이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처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기념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고 여기저기서 청각들이 얼마나 들썩거리는지 압니까?
0: 하긴 홍순 동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남자라면 그만두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1: 아, 그렇지 않고요.
0: 어쨌든 문홍순 동무 대상자 문제를 적극 진척시켜야겠어요.
1: 알겠습니다. 아, 나도 적당히 연인데 제구실이야 해야 할게 아닙니까?
0: 그럼요.
1: 아, 그럼요.

0: 야, 속상하다. 직장장 동지! 야, 직장장 동지!
1: 어? 아이고야, 용란아. 아니, 넌 겨대를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현장에서 아물거리고 있니?
0: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1: 아니, 그럴 만한 일이라니.
0: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1: 뭐? 아니, 너 조그맣게. 아니, 너한테 벌써 남자가 찾아다닌단 말이냐?
0: 어머나, 야, 누가 날 찾아왔대요. 어? 문어순 동지를 찾아왔어요.
1: 뭐라고? 아니, 우리 홍순이를?
0: 네.
1: 그 남자가 누군데?
0: 누구긴 누구겠어요? 그 대학 졸업생 있잖아요. 네 남자.
1: 뭐? 그 석철이라는 녀석 말이냐?
0: 예, 그 청각이 지금 홍순 동지를 만나려 왔는데, 야, 글쎄, 홍순 동지.
1: 가만. 그 사람 보고 우리 홍순이가 없다고 해라.
0: 예, 홍순 동지는 있는데요, 뭐. 저기 치키들
1: 야, 속에... 야, 치키는 대로 할게지 뭘 안다고 그래, 조그만 게.
0: 조그마면 뭐? 다 먹었나?
1: 아니, 뭘 아직도 엉알거리고 있어. 가서 없다고 하라는데.
0: 예, 알겠어요. 우리 직장장 동지가 홍순 동지 없다고 말하란다고 하지요, 뭐.
1: 아이요, 그죠?
0: 아무리 조금해도 알 건 다 알아요. 어제도 서문한 문어순 동지를 만나겠다고 공장 정문에 모챙이 청각들이 두 명이나 찾아왔던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1: 참. 홍순이, 수고한다. 홍순아, 내가 이 방금 그 속철인지 하는 녀석이 찾아온 걸 아예 쫓아버렸다. 아니, 들었니? 못 들었니? 아, 속철이라는 녀석이 찾아왔댔다는데.
2: 직장상 동지, 난 그런 사람 몰라요.
1: 하긴 그럴 테지. 처녀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힐 때문이지. 아니, 이젠 또 제 편에서 기신기신 찾아다니니. 아유, 얼굴도 저 외투촌처럼 두껍기란.
2: 난 바빠요. 다시는 날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1: 알겠어. 바쁘다니 내도 말하지 않겠다. 이따 겨대가 끝난 다음에 저 이야기 하자꾸나. 그럼 난 간다.

0: 당장 사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데.
1: 저기 말이야, 빨리 들어가자.
2: 가자. 아, 저 미안하지만 말 좀 물읍시다.
0: 예? 나요?
2: 예.
0: 야, 나오셨구만요.
2: 예.
0: 어머나, 그 청각이 한 거구나.
2: 아이고, 저 용란동무죠?
0: 예, 아이, 어떻게 제 이름을?
2: 예, 홍순동무한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무하고 한어실에서 생활한다지요.
0: 어머나, 아이, 그래서요?
2: 그 동무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0: 예. 야, 그런데 당장 선업비가 쏟아지겠는데 어떻게 밖에서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갑시다.
2: 예, 아, 그 처녀들의 합숙인데 그렇게야 어떻게. 그저 홍순동무에게 꼭 좀 전해주십시오. 부동무를 만나기 전엔 이 김석철이 오늘 밤 비가 오든 태풍이 불든 여기 합숙 앞에 그냥 서 있겠습니다.
0: 예, 알겠어요. 제 거 전달하겠습니다.
2: 예.
0: 순동지, 그 석철동지 만나러 나갈래요?
3: 어쩌겠네. 저렇게 비를 맞으며 밖에 그냥 서 있는데. 내 우산 좀 주렴.
0: 자요.
3: 눈 불을 끄고 먼저 자거라.
0: 야, 어쩌면 저렇게도 마음이 가울까?
3: 석철동무, 난 오늘 하루 한순간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동무 나한테서 가장 아픈 상처를 해주었어요.
2: 홍순동무, 난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모와 장인이 없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남자도 세상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었으면 하오. 난 그저 홍순동무가 제발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요.
3: 그런데 어떻게 저를 다시 찾아올 생각을 했어요?
2: 나도 동무가 위대한 장군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텔레비전에서랑 신문에서 다 봤어. 에이, 내가 눈이 멀었지. 아, 이런 훌륭한 동무를 순간이나마 좋을지라니. 그래서 웅당 내가 제일 먼저 동무를 축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 자, 그렇게 찬비를 맞지 말고 어서 우산을 쓰라고.
3: 한 사람은 비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우산을 쓰겠어요?
2: 에이, 나야 비를 맞아도 싸지. 난 지금 자기에게 웅당하게 차려진 벌을 스스로 받는 거요. 에헤라, 아까 밤인 게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겠구만. 하, 우산은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다 비를 맞고 있으니 말이요. 그 차라리 한 우산 밑에 두 사람이 다 들어서는 게 어떻소?
3: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생활의 소낙비를 우리가 과연 한 우산 밑에서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동문 날 정말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요?
3: 세상에 용서를 빌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어디 있겠어요?
2: 홍순동무,
3: 우산을 쓰고 가세요. 하지만 그걸 돌려주자고 절

소처럼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어떤 힘으로도 과거를 다시 현재로 만들 수 없던 것. 동의는 그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난 그 과거를 잊을 수 없는 걸까요?

0: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 직장장 동문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사랑은 막 뒤엉킨 실꼬리처럼 도대체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하겠다니까요. 에휴, 아니 그래 당비서 동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0: 내가 그걸 알면 직장장 동문에게 묻겠어요. 난 아직도 눈에 삼삼해요.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홍순 동맥에 부모들은 계시는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으실 때 홍순이 대답을 못 올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지 않았어요.
1: 예, 그때 장군님께서는 그의 양부모가 다 없다는 걸 아시고 그리도 가슴 아파하시며 홍순이에게 눈물에 젖은 얼굴로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된다고, 온 나라에 소문난 다기대 직포공인 혁신자 처녀가 진정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자고 하시면서 다시 만정을 기울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0: 정말 우리 장군님처럼 그렇게 정이 많으신 분이 세상에 또.
2: 예, 전화 받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평양 방직공장 당비서 동지입니까?
2: 예, 그렇습니다.
3: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비서 동지를 찾으십니다.
2: 아니, 위대한 장군님께서요? 위대한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평양 방직공장 초급 당비서 리순종 전화 받습니다.
3: 예,
2: 문홍순 동무의 혼사 문제를 토론하던 중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홍순 동무를 따라다니던 총각이 한 명 있었는데 이미 사이가 보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아마 홍순의 부모가 다 없다고 실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장군님을 모시고 고동무가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총각이 제일 먼저 찾아와 축하해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문홍순 동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3: 장군님께서 홍순이 혼사 문제 때문에 또다시 전화까지.
2: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3: 아니, 당비서 동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떤 교수를 주시었습니까?
2: 직장장동,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홍순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한 처녀인가고, 그러니 홍순이의 배우자를 서둘러 골라잡지 말아야겠다고 하시면서 첫사랑의 모대기는 처녀의 마음속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고, 당조직이 처녀 총각의 련의 문제까지 간섭할 수는 없지만 홍순의 어머니를 대신하자니 어찌겠는가고 하시며 속절이라는 총각을 용서해주자고 하시었어요.
3: 예, 아니 장군님께서,
2: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언약이 성사되면 젊은이한테 남부럽지 않게 리장도 잘 마련해주고 잔치상도 잘 차려줘서 우리 홍순이가 결코 고아도 아니고 가시집 세력이 든든하다는 걸 보여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셨어요.
3: 당비서 동지,
2: 직장장 동무, 아무래도 홍순 동무와 석철 동무를 만나야겠어요.
3: 예,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야.

0: 이 녀석들아, 아픈 쇠 옷이다 줬는데 저기 가서 놀아라.
1: 우린 이렇게 줬는 게 재미있는데요, 뭐.
0: 이 녀석들, 마

0: 안 듣겠니? 저기선 지금 중요한 문제를 터야 하는데 방해를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
1: 대박, 무서운 엄마로구나 정말.
2: 얘들아 가자 가자.
3: 녀석들.
0: 담비서동지.
4: 담비서동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 아직 꿈을 꾸는 것 같아서.
0: 홍순이, 석철이,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치는 우리 홍순이니 사랑도 그렇게 순결하다고 하시면서 홍순이가 간직하고 있는 첫사랑의 련정을 우리가 지켜주자고 뜨겁게 결심하셨어요.
4: 장군님께서는
0: 총각이 한생을 같이 할 아내를 선택하면서 이리저리 좀 재어보았다고 무작정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고, 아무래도 우리 홍순이 쪽에서 석철동무를 아랑있게 리해주자고 하시었습니다.
4: 당비수동지, 제가 돌뗀 놈이었습니다. 홍순 동무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애지중지하시는 처녀라는 걸 모르고 그런 걱정까지 끼쳐드렸으니 제가 무슨 사람이고 우리 시대 청년이겠습니까?
0: 석철이,
4: 당비소동지, 홍순 동무한 반대 없다면 우린 위대한 장군님께서 운종 깊은 결실을 주신 이 날을 저희들의 약혼식 날로 정하고 한생토록 간직하겠습니다.
0: 석철 동무,
4: 홍순 동무.

0: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축복 속에 뜻깊은 결혼식을 하게 된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1: 동무들,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동지가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4: 안녕하십니까?
3: 영신 동무, 김석철 동무, 동무들의 뜻깊은 결혼식을 축하합니다. 위대한 유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동무들의 결혼을 축하해서 선수 친오보의 사랑이 담긴 결혼상과 예전감을 보내주셨습니다.
5: 아버지, 아버지, 장군들 아버지.
1: 얘들아, 잊지 말거라. 온 나라의 천만 가지 중대사를 돌보시는 우리 장군님.

0: 또 이렇게 뜻깊은 결혼식상까지 보내주셨구나. 세상에 우리 장군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겠니. 세상에는 나라가 많고 많아도 장군님 품속에 한식순로 한겨 사는 우리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은 없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거라. 아버지 장군님, 평범한 직포금 뭐라고 이처럼 하늘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은 저의 영원한 친정 어머니이시고 친정 아버지이십니다.
1: 어머니,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반지공장 직포공 문홍순의 최수경, 단비소 리순정의 심현숙, 직장장 현옥의 김정희, 석철의 반평님, 직포공 용란의 진경님, 로동자의 리인이, 이상 전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리성만자 강희용 연출 방현실 편집 친정아버지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추위 경보, 8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추위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김화,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8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송촌, 연안, 토산, 이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살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 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피바다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독창적인 문예리론과 방침, 그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창조된 세형의 우리식 혁명가극의 번복입니다. 그럼 제1장에서 나오는 음악들인 울지마라 을라마, 가난한 살림에도 살뜰한 정 어고간에, 원한을 품고, 류랑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뉴성 기학정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의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여성 기약 중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